0: alguien, ¿cómo? Da alguien. ¿Dónde? ¿Dónde?
1: 아니 잘다.
0: 다크. 아 잘다네.
2: 잘패 잘패 잘패.
0: 잘패. 아 잘패. 아빠 시작을 해. 아빠 시작을 해. 아빠 시작을 해.